0: اللهم صل على محمد وآل محمد.
1: 낙상이 저랑이 나시루디네 불칸의 나티셔리 사나자즈 가사다 세왕 롤마당 초바구니 불칸의 초슬로 사나자즈